0: 가르골이야 어떻게 다 세노 데레다 세 같이 데리 키라 어떻게 이 지사 코니 카이 아노테 이 지아노 데레야 코니 카이 미지 코레 테레리 카오르나나 데리다 코니 아시히 홀송아 띵일레
1: 이다 디야 기투 카 카라나이니 호자 필리포에 신디디다 디베카 코메나디 라보라티 인디아티 판케이크야제
0: 에 카세가 체카보라티 오지 오네데리 틸라웃 고코니 다시카코 디조서바테 오자 코니 다시네조 베즈베 체코 헤 웨 체코 로시지 헤테슈
1: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도 그래. 나

0: 디트레 리온 앤드루 인두 세코데가 툴리라 한게임스 인디 라스트 위켄 레 September 4 to 6 툴리라 이지 키링 퀴 보 세콘데 둘라
1: 아 나선데 카 카네선데 레이 에듀그라피 투인 페이온 타니아 소니케니 벨레가 나코지 게티다 노카지 이시 사투텐 굿 호핑 아가텐 코 렉추 텔레네 케곤시주 아가텐 고텐 툴리라 So, the Chocotta, George McCandle, he's who then seen many Ricky, Ricky in the Sneakings. He done in Daka, then in Tron, Daka Sunaka, Yonder.
0: And that it occurred George McKenzie ya kokina noni
1: George the kokina no the team the BK Toledo two and three Toledo kokina no
0: and that it you know can you let the net team saint
1: team the onan also lie landing that can you can zone out guy Sweden ni shoka te juda kan zone out guy
0: In 2023,
1: in the Sayo Gitason, in the Yugotan.